0: 안 되게 하지 마.
1: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래야, 미 Midini owa, there is no right Jesus. Oh, mi onyami, mi anopanyami, mi.